0: 나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What the hell are you two doing? Get your ass down from here now, boy.